0: 娘。
1: 哦，
0: 明儿个早晨把喜儿给送来。
1: 是啊。不，不不不，不，我不能送来。
0: 什么？不能送？哈哈，好极了，那么你就立刻还账。
1: 对。我天还账。
0: 嘿，要人不送，要钱没有，天下哪有那么便宜的事儿？阿茂，赶紧写张字据，让他当心人给抢
2: 了。哎，
1: 哎呀，哎呀，哎呀，
0: 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